0: 목표 포스트에 247 디렉 그립 디센 리시브 플라이 레벨 150 바이 그립 패싱 플라이 레벨 162 인포메이션 리마
1: 이외 247 그립은 인도시 어프로치 남해방 6 레프트 프레비어스 1 골프 라이벌
0: 16 레프트 1 골프 라이벌 247
2: Ethiopian 672,
3: Tower Right heading 180.
2: Right heading 180, Ethiopian 672.
4: Eway 247, redirect Casio, maintain Tower 150.
0: Maintain Tower 150, say again, be first Eway 247.
1: And direct to Casio, Charlie Alpha, Sierra, India, Oscar.
0: 드래카시오 찰리 알파 시에라 인디아 우스카 메인텐 8벨 150 제이 247
4: 이티오피안 672 리스타는 메인텐 6000
2: 리스타는 메인텐 6000 이티오피안 672
4: 카세
5: 5000 리스타는 메인텐 4벨 150 리스타는 메인텐 150 카세 500
1: 레나시 106 리스타는 메인텐 10000
5: 리스타는 메인텐 10000 레나시 106
4: Ethiopian 672,
2: right heading 300. Right heading 300, Ethiopian
4: 672.
2: Ethiopian 672, maintain speed 210 knots. Speed 210, left Ethiopian 672.
4: Eway 247, descend maintain 11000.
0: Descend maintain 11000, Eway 247.
4: Ethiopian 672, contact radar 120, decimal 2.
2: Radar 120, decimal 2, Ethiopian 672.
1: Cathay 500, redirect to Venus.
5: Venus, Cathay 500.